0: 아덴바 브렉 아마.
1: 거리 눈에 가발한도 살살 냄비엔 조로도 좀 살살.
2: 거리가 뭐 카토안?
1: 그 살살 살 같은 아이 그 까나 눈에 눈에 기시기 살살 하이리지 뭐.
2: 살 하이브는 티 카토안 S I R 하이브.
1: 거리 S I R.
2: 호이 S I R 하이브디네. Special Intensive Revision 하이브.
1: 아두나 거리 하이리 봐.
2: 워터 리스트기네 야오이도 뭐 미럭 톡바 아두가 야오가다 뭐 미분 합친.
1: 아테이나 거리 거리.
2: 워터 리스트 엘리지블 오이 뭐 워터 싱다막 야오는 봐 E C I 는에 S I R 자타바네 메군트라다기 준 군이판 파우브. BLO singa yungtong kuding chatuna enumeration form mention bagi khongchat aduda kari gumba mention leba form adu submit ta hodraba draft water list ne min yawrak
1: la adu luri ne hari sine di
2: adune aduna akop marol BLO dagi logadaba natraga na 1950 da call da wadaba
3: pau jenjari ba chief electoral officer manipur
4: Diamonds Project Department of Pathology RIMS Imphal na breast amasung lung cancer na narba patient singi damakta free molecular test ki khodong chaba pijari hairiba test singa dudi breast cancer gina ER